0: この放送は NHK ワールド国際放送ラジオ日本です。東京からお送りします。
1: This is NHK World Radio Japan Tokyo。
2: 여기는 NHK World Japan Korean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29일 오후 몽골의 우츠랄 총리와 회담하고 일본의 엔차관을 활용해 수도 울란바토르 근교 국제공항의 확장을 지원하는 것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카이치 수상은 29일 오후 수상관저에서 몽골의 우츠랄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회담 모두에서 다카이치 수상은 일본은 평화국가로서 그리고 몽골의 가장 중요한 제3의 이웃나라로서 진화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하에서 몽골의 자율성과 강인성을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 정상은 일본의 엔차관을 활용해 수도 울란바토르 근교 국제공항의 확장을 지원하는 것과 몽골이 석유 제품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석유의 비축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안보와 AI 분야 등의 협력을 논의하는 것과 제트로, 일본 무역진흥기구의 몽골 사무소 개설을 추진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 다카이치 수상은 회담에서 몽골이 북조선의 우호국임을 의식해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1: 육상자위대의 육상망요장이 한국 육군의 초대를 받아 29일부터 17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육상자위대와 한국 육군의 수장끼리의 교류를 통해 연대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상자위대 수장인 아라이 마사요시 육상망요장은 29일 오후 한국 서울 근교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라이 육상망요장은 30일까지 체제하며 한국 육군의 김규하 참모총장과 안보 환경과 방위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만찬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 육군 부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육상망요장이 한국 육군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2009년 이래 17년 만의 일입니다. 2025년 6월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그 다음 달에는 미군과 한국군 합참의장과의 회담을 위해 당시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망요장이 자위대의 수장으로서 15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으며 항공망요장과 해상망요장도 잇따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올해 8월에는 미얀 합동군사훈련의 기간이 단축되는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의 억지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양호한 이란 관계를 배경으로 부대 간의 교류 촉진과 공동훈련 실현 등 연대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조선군이 러시아에 추가로 만 명의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국제사회가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SNS에서 북조선군이 현재 러시아 영내에 8천 명 이상을 파병 중인데 추가로 만 명의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은 파병 대가로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샤헤드형 무인기 생산 체제를 확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악이 침식해서 세계 일부 지역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간다면서 이 위협을 극복하려면 힘을 합칠 수밖에 없다며 북조선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국제사회가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29일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오데사주 항만 인프라 시설과 키우 시내 두 개 데이터 센터 등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 한국과 북조선의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한국군의 장병이 활동 중에 지뢰 폭발로 부상해 한국군은 현 단계의 조사 결과로서 북조선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견해를 공표했습니다. 한국군에 따르면 북조선과의 군사 분계선 부근에 있는 비무장지대에서 9월 21일 한국군의 장병 3명이 조사 활동 중 지뢰 폭발로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현장은 군사 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10m 떨어진 지점으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한국군이 지뢰를 매설한 기록은 없지만 주변 지역에서는 지난해 북조선이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또 현장 부근에서 북조선의 것으로 보이는 지뢰가 발견되었다는 증언도 있어 한국군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북조선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군에서는 최종 조사 결과 판정되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고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에서는 현지 조사가 발생한 지 6일 후인 27일부터 시작된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북조선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이재명 정권이 북조선에 대한 배려로 인해 조사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도쿄대학의 새로운 총장으로 부학장이었던 후지가키 유고시가 결정됐습니다. 여성이 도쿄대학 총장으로 선정된 것은 대학 창립 이래 처음으로 후지가키 씨는 대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일본과 세계의 학술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도쿄대학은 내년 3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후지 테루오 총장의 다음 총장을 결정하는 선고회의에서 최종 후보자 3명 가운데 전 부학장 후지가키 유고 씨를 새로운 총장 예정자로 결정했습니다. 도쿄대학 총장으로 여성이 선정된 것은 1877년 창립 이래 처음입니다. 후지가키 씨는 도쿄도 출신의 64세로 도쿄대학 교양학부 출신이며 과학사회, 과학기술사회론과 과학계양학이 전문으로 대학원 총합문학연구과 부연구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후지가키 씨는 29일 회견에서 대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재정기반을 확립하고 일본과 세계의 학술을 견인하는 것이 도쿄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대학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학 본연의 모습을 생각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의학부 등에서 불상사가 잇따른 데 대해서는 일련의 불상사로 지적된 수직적 조직 풍토는 매우 반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어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수직적 조직 풍토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학내외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하는 것이 불가결하므로 현재 추진 중인 개혁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1: iPS 세포로 만든 심장병 치료용 세포 시트가 국가의 승인을 받은 후 29일 오사카 시내 병원에서 첫 수술이 집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술 후 환자의 상태는 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술이 실시된 곳은 오사카 텐노 지구에 있는 오사카 경찰병원입니다. 심근 세포 시트 리아트는 iPS 세포를 사용한 제품으로 파킨스병 치료용 세포 암 셰프리와 함께 2026년 3월 처음으로 국가의 승인을 받아 9월에 의료보험이 적용됐습니다. 29일 오전 8시 반쯤 온도 관리가 가능한 운송용 케이스에 담긴 시트가 병원에 옮겨져 허혈성 심근증 증상이 심한 50대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집도됐습니다. 수술은 약 1시간 만에 끝났고 환자의 상태는 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우, 이홍복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1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 하루상하우스에서 탐과 미야, 가이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미국인 마이크가 찾아왔습니다.
0: 그럼 제31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あ、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가 탐과 미아에게 말합니다.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0: 이번 토요일에 가이토하고 닌자 박물관에 가요.
1: 미아가 말합니다.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0: 마이크 씨는 정말로 닌자를 좋아하는군요.
1: 마이크는 두 사람에게 가자고 권합니다.
2: 아이, 민나데,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네, 다 같이 가지 않을래요?
1: 미아는 아쉽다는 듯이
0: 토요일은 좀...
1: 탐도?
3: 私も授業があります.
0: 저도 수업이 있어요.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残念.
0: 아쉽네.
4: 자,二人で行こう.
0: 그럼 둘이서 가자. 마이크와 가이토가 가려고 하는 닌자 박물관은 미에현에 있는 닌자 마을 이가우에노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닌자 주택을 견학하거나 닌자 쇼를 볼 수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
3: 마이크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
2: はい、みんなで。 一緒に行きませんか?
3: あ、土曜日はちょっと… 私も授業があります。
4: 残念。じゃあ、二人で行こ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가지 않을래요?
2: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라는 뜻이죠.
5: 行きません은
0: 동사 가다,
5: 行く의
0: 정중한 부정형인데요.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를 붙이면 권하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5: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마스형의 마스를
5: 마생으로
0: 바꾸고 나서 까를 붙인 뒤에 어미를 올려서 발음하면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이 되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行きませんか? 一緒に行きませんか?
0: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7: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0: 뜻을 확인할까요?
6: 今晩、一緒にご飯を食べに行きませんか?
1: 오늘 밤 같이 밥을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5: 곰방은
0: 오늘 밤,
5: 一緒に는
0: 같이,
5: 고항은
0: 밥,
5: 고항을 食べに行く라고
0: 하면 밥을 먹으러 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5: 行く,
0: 가다를
5: 行きませんか?로
0: 바꿔서 권하는 표현을 한 거죠.
7: いいですね. 行きましょう.
1: 좋아요. 갑시다.
5: いいですね.
0: 는 상대방에게 동의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5: 行きましょう는 行く
0: 에 마쇼형으로 여기에서는 권유를 받아들이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마쇼는 제22과에서 사진을 찍읍시다. 샤싱오 도리마쇼처럼 상대방에게 권할 때 말하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마센까와 마쇼는 어떻게 다르죠?
0: 마쇼에는 상대방을 재촉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마센까는 상대방의 형편을 듣고 나서 권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정중한 표현이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고항오 타베니 이키마센까? 이쇼니 고항오 타베니 이키마센까? 곰방 이쇼니 고항오 타베니 이키마센까?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을 연습해 볼까요? 다 함께 바비큐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다 함께는
5: 민나데
0: 입니다. 바비큐를 하다는
5: 바베큐를 する 바베큐를 する
0: 동사
5: する의
0: 마스형은
5: します します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8: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みんなでバーベキューをしません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마이크가 권하는 것을 미아가 거절할 때 사용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원래는 좀이라는 뜻인데
5: ちょっと라고
0: 어미를 길고 약하게 발음하면 말하기 거북한 것을 말한다는 느낌이 돼 거절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5: 土曜日はちょっと는
0: 토요일은 형편이 안 좋아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죠.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土曜日はちょっと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9: 今度の土曜日、カイトと忍者博物館に行きます。マイクさんは本当に忍者が好きですね。はい。みんなで一緒に行きませんか？あ、土曜日はちょっと私も授業があります。残念。じゃあ2人で行こう。
10: 마이크도 一緒に 팝컬처.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닌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죠.
0: 닌자는 적의 정보 수집이나 모략을 위한 활동이 주된 임무인데요. 닌자의 역사는 분명하지 않지만 15, 16세기 전국 시대를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미에현의 이가류 닌자와 시가현의 고가류 닌자가 유명하죠.
1: 네, 얼굴까지 가린 독특한 복장을 하죠.
0: 네, 그런데 실제로 적지에 침입할 때는 상인이나 승려, 유랑 예능인처럼 변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네, 마법 같은 둔갑술도 사용했죠.
0: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둔갑술은 픽션도 많지만 실제로 하던 것도 있다고 해요. 슈리켄, 수리검이나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발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화약을 폭발시켜 자취를 감추는 술법 같은 것이 유명합니다. 때로는 심리학 등도 응용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능 집단으로 무장들이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지금도 의문이 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점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점점 더 닌자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데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꼭 들어주세요.